0: 犀利。
1: 佢成个嗰啲咧武林秘笈咁啊，而家就如来神掌天书，
2: 真系嘅。
0: 仲要睇报纸，
1: 系仲睇报纸。系咁，到底爸爸睇报纸系咪真系成功教育到佢哋成才咧？我哋下一节翻嚟继续。